하지르코 아바즈 하지르코 스타티후 하지르코 라디오 엑스에드이 타플라이 메가하르츠 나마스카라 하지르코 라디오 엑스에드이 타플라이 메가하르츠 라트리칼은 프라스티 카리트메 SMS 도호리코 파르카마 라하누 바이카 바스누 바이카 타파이 타맘 아드라미 스로